0: 다다 진나냐 람투무스도 이게 마다 시비도 나다 이게 마다 그러도 다시 람이 균에 셰베 람투민직라 마뎀바 람셴 진드시기자 라나메베 이시 민주버 송싱스 다디 슈데 대내장스 실레 예베 외세 남친도 송하다 대원이 수고 카셔 양라 듄젠 람도 제바니 람이 규 코네 공바창스 다 들으셔 다 가라 세브샤도 가슈르 그게 난저 람이게 다 투모 모임베 난저 람이 라나 메바 세네 세고야게 다 난저스 다디 탑시 예미시베 차네 난저스게 여러분 요가 세네다 탑드시로 예미시베 지나 난저 다 디안데 조이니 나게 난저로 조치베 차네 난저 규 테라 나게 난저 조치베 난저 규라 낭세기 애니 로락베 땡네 애니 낸저 조제아디 낭바 그래서 낸저 치바 대네 무슨 뭔도 제네 디니 람도 제아디 낸저 낭바 디 라나메바 임베 줌젠디 이기 가서 그게 데뷔 꾸도 툭니부디 줍지기 두 투모 모임바디 뉴메 외세게 때네 세규마도 라버 루브르웨 다 라베스템데라 루브르웨 민다도가 땡가로야 거다 차오 뉴메시바디 뉴마세 손야 되기 고 땡도 내 되겠지 차위 거다 상가란즈 다데시바디 토모메바 내신의 탈 남진 살이야 고 뉴마시바시는 로데야게 싸워 삼도서디 뉴메시바디 감상당고도와 라버 루브르 내급 내급으로 봐 사진이 임베 인도산에 다와 뉴메시바 람도 체니 아니 남긴기 녀링기 줄 깨야지다 대다 모이일 매베 아니 가시 그래야 직사면다 양난저 찍을 때네 아니 이게 수구 수구 투모이베 수구다 그래다 수구 녀링기 줄 깨야지 어다 디 난저 낭바 짱짱을 맞았다 매바래 단 놀두나 내가 라면을 다 되기 뉴메 이시 자주 등에 남지.
1: So in Kongtul's commentary, he makes it very explicit that the inner yoga. It is only in the inner yoga where one finds the approach of the two stages, the generation and completion stages, which provides th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the complet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bring about the attainment of the two embodiments of the Buddh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Dhammakaya and Rupakaya. And therefore he explains that in many scriptures, Vajrayana scriptures, there is explicit statement that it is only by relying upon the practices presented in the unique teachings of the highest yoga tantra, Anuttara Tantra, that one can attain the full enlightenment of Buddhahood. And therefore, highest yoga tantric practices are referred to as highest yoga or Anuttara or unsurpassed yoga, because they are unsurpassed in the sense that it is only in these teachings the complete methods or path for the attainment of the Dharmakaya and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re found.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it is only in the highest yoga tantra teachings and there are methods explained whereby one can utilize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the innate mind which is ever present, transforming that into the path, because many of our grosser levels of mind, they are adventitious, they are occasional, they do not last. So they arise, and they cease to exist. They fluctuate, and so they are occasional and adventitious, and the yoga that is cultivated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제표고 우수심이 되게 다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네.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사람 좀 봐요. 아, 피해드려.

0: ngaranzo ta mizi ta ge wanda chebe yina ta yini ko rengshingi ta phungbu tu chusam yini nae ki ten na kawe ten chiwe ten chade ge warwa ta te debi chanbe kanda che dunghe manguchi ngaranzo namju ta gazo ta de kor tenji ki ta dunghe re shangzo she de gerwa ta sanjebe chewe ta na duks chen yona ta digi di lo matuwa wangi chunga re isi za lo matuwa se hako lo tenji ki 생이 말해서 를 현지 그런 식 말해서 제가 잠깐 뭐두어 써야 돼? 를 현지 그런 식 말하면 인도산에 코 써도 놓아래. 뒤 인배 좀 전데 코다 겨 인등에게 로 뒤에 직지하래. 로 뒤어다 로 뭐두어 니부터 코 겐다 차대기 하래. 그래서 겐데 추 직슈 또 패나 겐데 추 직슈 또 숨어야 돼. 춘이래. 그래서 뒤에 인배 인도 뒤에 그 차네다 아 가소래 그게 상당 인류산에 나란즈 남규 연자 현지기 다 동해를 시대에 주체디 야야 또 치나 아 로로브로 지기 중앙 인바 인류산에 로로브로 어디 거 가로 어지 세도 어지 다 중전 뒤탄에 나란즈 남규 연자 앞에 세도 매베 다 깨가 나시 동해 시대에 이게 세도 여러 지기 에 가서다 차대 가래 그래서 근데 인바 인류산에 따오 아 그거래 뒤시하고 돼 자 드는 이 뭐 인도 다 디다 자와로데 되게 쉬운 날씨리 처지네 댄싱 차대요 그래 처지네 랑집을 집에 진진 되게 댄싱다 배 직접 니누르 쟤니 다 디터네 아주 강한데 차대기 그래 자 뒤 닫아봐도 나한테 니가 유리야 랑집을 집에 진진 되다 아니 다도 집에 댄싱이 부대 왜 뭐냐라 왜 가서 돼. 에 민주의 용중 미식의 도치를 하자. 난수 줄이야. 대도 봐. 댄진다. 진진이 부대. 라단제제. 직접 찍이 제제. 다 누구 써야 되게 하래. 자, 니네 이번 인도산에다 딘 레볼이야. 다 민주의 신도 동해 망구지 세도 해버시는 용 거야. 동해 망구지 세도 해버시는 용 대야. 니들 타고 더동 알아서 차단과 관계 동해 내배 쇠쇠 다 대야 대야 대 중앙이 말이야. 그래서 니네 인도 다 다 두 달에 가서 그래 지금 예배 싸워로 돼 근데 랑지면 집에 진진인보다 담으면 집에 댄진인보다 세주 세세 세주 춘 뭐죠 춘 중에 다 달라야 다 삼수 당구요
1: So eve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single lifetime alone we will notice that many of the sufferings that we experience, that we encounter, are in actual fact our own creations, you know, human-made. And these human-made sufferings, to a large extent, can be either eliminated or at least reduced by adopting certain changes in our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so on. And also, so through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ransformation of attitudes and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o reduce and in some cases totally eliminate much of these human-made sufferings that we face.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our suffering which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are thought to be insurmountable and these are also recognized as being some kind of natural suffering, such as the suffering of aging, death, and so on. And these, other than you know, accepting these, there is one cannot really prevent them or eliminate them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However, from if you view it, even the second category of suffering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en one will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ese are recognized as consequences arising from an undisciplined state of mind. So in actual fact, these are not really innate qualities of the mind. These are not these the mental afflictions and do not represent the innate nature of our mind. And therefore, by cultivating the antidotes which directly reveal the delusory nature, the deluded nature of